0: 희나, 이번 겨울엔 눈이 안 내렸지만 너무 슬퍼 마. 내년 겨울엔 분명히 올 위해 하늘에서 눈이 내릴 테니까.
1: 그래, 내년엔 꼭 눈이 내릴 거야. 우리 나무에다 이름 새길까?
0: 응, 네가 좋다면 그러자. 우리 내년 겨울 둘이서 항상 여기 오자.
1: 정말? 그래, 꼭 둘이서 함께 오는 거다.
0: 그래, 우리 약속한 거다.